0: 동무들!
1: 대장 동지 돌아오셨습니까? 지원군 동무들도 오셨네요.
0: 지원군 동지들이 틀림 안 할 것은 있습니까?
2: 잡아둔 매들지랑 버섯이랑 먹이 버섯이 있습니다.
0: 아, 맞다지! 남동지, 너는 너는 다음에 여기 너는 또 예주로 치.
3: 어, 不用. 생활 容易 暴露 목표.
0: 放心吧, 他们都会不冒烟的做饭。
4: 这里是我们一处秘密营地，一年多了，敌人从来没有发现。你快安排你的部队休息，晚上还有任务，周围警戒我们来负责。
5: 署名，通知部队休息。另外，除了一排长之外，所有的干部马上跟我去玉江桥侦查。
6: 是，
7: 记录，布置警戒。
8: 是，列总，金龙棍，跟我走。
9: 是是。
0: 梁同志，不休息一会儿。

0: 백수령님 보고드립니다. 저는 옥강교 수비중대 중대장 장희선입니다. 수령님의 지휘에 따르라는 상부의 명을 받았습니다.
1: 그래. 관준회장.
2: 네.
1: 자네들 이리 와봐. 이쪽은 어강지역 순찰을 맡은 관준회장이다.
0: 네.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.
1: 잘 듣네. 내 말 잘 들어. 난 놈들이 이 다리를 폭파할 거라는 판단이다. 이미 침투부대 하나가 넘어왔어. 이 다리를 지키는 건 두 사람한테 맡긴다. 자네들은 무조건 내 면을 따라 즉시 어강지역 방어를 강화시켜. 장대장. 다리 부족 고지에는 방어 변역을 배치했나?
0: 안 했습니다. 병력이 부족합니다. 다리 양옆 인원과 차량을 밤낮으로 검문하고 있고 다리 위쪽 아래쪽 공격기점 방어를 위해 남은 병력 모두 배치했습니다.
1: 관준회장.
2: 네.
1: 다리 부족 고지 수비 임무를 막일 테니까 당장 공격점을 북측하고 밤낮으로 지켜.
2: 그럼 순찰은 어떻게 합니까?
3: 지금 내 지시에 따른다.
1: 자넨 다리 부족 고지만 제대로 지키면 놈들은 고공격 가까이 올 수 없어.
2: 알겠습니다. 당장 산이 사람을 파견하겠습니다.
1: 그리고 저 부대 파견해서 수시로 두 중대 수비 상황을 검사할 것이다. 만약 수비가 해해지면 반드시 엄벌한다. 알겠나?
0: 네, 네
2: 알겠습니다.

0: 어중이, 자네 폭파 전문가라고 했지. 만약 자네들어 이 다리를 폭파하라고 한다면 폭약을 어디에 설치할 건가?
1: 저라면 저기 지진으로 파손된 뒤 다시 보관한 부위를 노릴 겁니다. 거기가 가장 폭파하기 쉽고 복구하기도 어렵습니다.
0: 좋아. 그럼 이 임무는 자네가 맡아. 놈들이 이 다리를 폭파하려 한다면 우리가 도와야지.
2: 당장 대만들을 데려가서 폭약을 설치해.
1: 적들을...

0: 소련이 다리 북쪽에 있는 부대로 가보겠습니다.
1: 그래, 가봐.
0: 네.
2: 대대장님, 배치 끝냈습니다.
3: 벌써? 문제 없는 거지?
2: 문제 없습니다.
3: 전우 정치는 어디서?
2: 다리 남쪽 끝에 있는 벙커에 뒀습니다.
3: 좋아, 자네가 직접 해. 반드시 소모시켜.
2: 네, 알겠습니다.
3: 가봐.